0: 这是一首关于鹰的歌曲，所以它几个瞬间让我们印象太深刻了，尤其是那双大翅膀在它的身后展开的时候，我仿佛真的看到了有一只鹰从它的家乡哈萨克斯坦来到了中国，来到了这里的上空。好的，接下来时间交给各位，请打分。
1: Rússia, Cazaquistão, porque ela tem uma presença muito forte. Ela vai do grave ao médio ao agudo com muita propriedade.
0: 打分完毕，请锁分。
2: Rússia, 明年的我是得啥子干呢？今我和别人我就能上班，一天里面他们三个我怎么？ 뭘 관타는 제이, 우리는 가자금즈는 루흔, 우리는 애닝맨, 자만나우이 바흐트빈 일러스트레이션가, 민 라스나다 브르탕갈드르다. 삼가 크랑스테이, 삼가.
3: 라흐메드겐.
0: 介绍一下这首歌曲吧.
3: 민 블랜드 잘파, 쉐이트 멤리케트에 쿠 카스트롤릭 사파르다 주르겐드겐. 일름데 삼간 기즈데, 제니데 소슨 아바타르 필름은 그룹 샤우탄 프라스남스.
0: 鹰对于哈萨克斯坦人来说是至关重要的，我们在哈萨克斯坦的国旗上能看到雄鹰的形象，这是他们的图腾，大家注意到了吗？上一次他比赛唱的歌也是一个跟鸟类有关的歌，夜莺，今天他唱的是鹰。那还有一首歌曲叫燕子，哈拉哈西，你会唱吗？